0: This station plays all the greatest hits and more. Non-stop music every day.
1: 아쿠페르넥 방티비에스니 반트 이세스 올댓 바이 마이 GMR LIFE